박선주 피처링 김범수, 남과 여, 그리고 이어서 들은 곡은 바이브 피처링 장혜진, 그 남자 그 여자였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어버이날 아침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3부에는 로라장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여러분의 이야기들, 신청곡들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들로 특가정 오늘도 가득가득 채워주세요. 1부 끝곡은 코르티스입니다. 레드 레드 전해드리고 전 2부 준비해서 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2: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1: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2: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3: 경농이 만듭니다.
4: 해충 걱정은 끄고 풍년 스위치는 켜고
2: 온.
4: 경농의 스티온.
2: 개화기부터 수확 전까지
4: 온.
2: 진딧물, 나방, 가루이까지
4: 스테온. 꿀벌에는 걱정 없이, 해충에는 강력하게 고기능성 살충제
2: 경농의 스테온. 경농이 만듭니다.
5: 아마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잘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저 막막했어요. 그래서 믿고 맡겼죠. 첫날부터 마지막 장지까지 계속 함께해 주셔서 든든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6: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레노.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2: 레노.

한영의 Snow Rain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은아입니다. 5월 8일 금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신청어 같아요. 우리 가족분이 골라주신 노래 생안이 배송해 드릴 거고요. 2457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 딱 1년 전 오늘 연아님이 축하해 주셨어요. 제 생일이요. 어버이날이고 해서 서로 같이 챙겨주는 하루입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들 날이니까 더 축하해드리고 싶어요. 세상 모든 부모님들 건강하세요 라고 하시며 글 주셨는데 2457님 이제 날 때부터 효도를 하면서 태어나셨네요. 진짜 2457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도 축하드리고 오늘 어버이날 서로 같이 챙겨주는 하루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Boy Next Door의 No Doubt 전해드리고 오늘의 신청곡 배송해드립니다.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하고 쑥 빠르게 배송해 드릴게요. 신청곡 왔죠요.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신경목 고객님께서 연하님 굿모닝 어버이날 자축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만큼은 행복한 날 되세요. 노래 세 곡을 띄워봅니다. 라며 보내주신 GOD 어머님께 라이엇 밴드 사랑한다 더 사랑한다 조용필의 바운스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신경목 고객님 신청곡 왔다.

신경몽님께서 골라주신 노래 세 곡을 듣고 왔습니다. G.O.D 어머님께 라이엇 밴드 사랑한다 더 사랑한다 조용필의 바운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잠시 후 3부에는 신나는 로라장에서 여러분과 만날게요. 2부 끝곡 가을방학이에요.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해충 걱정은 끄고 풍년 스위치는 켜고
2: 온
1: 경농의 스티어
2: 개화기부터 수확 전까지
1: 온
2: 진딧물 나방 가루일까지
1: 스티어 꿀벌에는 걱정 없이 해충에는 강력하게 고기능성 살충제
2: 경농의 스티어 경농이 만듭니다.
1: 새 황제의 등급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두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소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3: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4: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노인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시력과 청력, 또 판단력도 저하되면서 운전 중에 위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는 횡단보도를 깜빡하고 밀고 들어오거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무심코 진입하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연령층의 운전자에 비해서 야간 시력 저하로 야간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많은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 운전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받는 예우나 예절을 운전 중에도 연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들어오면서 나이든 자신보다는 다른 운전자의 양보를 기대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고령 운전자들 스스로도 야간 운전을 자제하는 등 자신의 약점을 알아야 하겠고 주변 운전자들도 이런 특성을 알아서 양보하는 운전을 해야 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5: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의 옷이 좋다 해서 그대로 입으면 내게는 맞지 않는 법이니 나의 품과 키에 맞춰서 지어야 내 옷이 되나니라. 안으로 자립하고 밖으로 화하며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리는 것이 시대의 양책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구군편 20 1장 법문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바삭해.
5: 맛있는 60개 치킨.
6: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5: 맛있는 60개 치킨.
6: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5: 맛있는 60개 치킨.
6: 이름이 뭘까요?

얘들 안녕.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 정말 nice to meet you. 이번 금요일은 다른 때보다 더 빨리 다가온 것 같은데 말이지. 왠지 보너스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더 행복하다고나 할까? 덕분에 오늘은 더 신나게 바퀴를 굴릴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들도 나랑 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 말이야. 그럼 더 시간 끌지 말고 우리 제대로 한번 놀아볼까? 아, 그 전에 너희들에게 부탁할 것이 한 가지 있어. 바로 이 분위기에 딱 맞는 음악을 좀 추천해 주겠어?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번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 너랑 나랑 우리가 함께 들으면 더 좋을 노래들 마구마구 신청해 달라고. 그럼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다 같이 렛츠 로라.

특가장음악다방 스피너프 렛츠 로라. 오늘 우리가 들은 곡들이야. 빌리 조엘 업타운걸, 비욘세 크레이지 인 러브, 엘리의 너를 원해, 업타운 마이 스타일, 뒷번호 5426 친구가 신청한 티아라 초신성의 TTL, 차태현의 I love you까지 들어봤어. 끝으로 락웰 Somebody's watching me 들으면서 신나는 금요일 더 신나게 즐겨보자고. 다같이 렛츠 로라.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2: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1: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2: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3: 경농이 만듭니다.
4: 새 황제의 등극 엔테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두류까지 잡는 이양동시 제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수호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5: 부모에게 몸을 받기 전 몸은 그 어떠한 몸인가. 원불교 교전 의도 요목입니다.

0: WBS.
1: Wow, good morning.

0: 아입니다. 예.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

서영은의 모델 레모네이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8일 금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앞서 오로라장에서 신나게 좀 즐기고 오셨습니까? 오늘도 저는 꽤나 신났었는데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에도 로라장 오픈합니다. 양손 가득 신나는 노래 들고 언제든 놀러 오시길 바랄게요. 4부에도 알짜 정보 준비하고 있고요. 좋은 음악들도 가득 채워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특가전 끝나는 그 순간까지 쭉 함께해 주세요. 뒷번호 3942님께서 오늘 음력으로 순천에 사는 제 친구 희순이의 생일이에요. 요즘 몸이 아파서 많이 힘들어하네요. 힘과 용기를 주시길 부탁드려요. 저도 힘내라고 힘차게 외쳐봅니다.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어요. 이런 친구가 있다니 희순님 벌써 힘나실 것 같은데요. 순천 사시는 희순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프지 마시고요. 뒷번호 3942 쓰시는 친구분께서 늘 이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3942님과 함께 오래도록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요. 빨리 나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생일 즐겁게 보내시고요. 5404님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요. 언니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조심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너무 걱정돼서 오늘은 출근길에 양쪽 발목에 모래주머니 두 개씩을 차고 나왔어요. 오늘 바람 분다 그래가지고 어제 밤부터 챙겨놨잖아요. 제가 오사공사님도 날아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버즈의 겁쟁이 띄워드리고 오늘의 알짜 정보도 함께 할게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서 원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서 네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독립유공자 후손을 최소 2대까지 보상한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이달 중에 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이에 따라서 약 2,300여 명의 후손들이 새롭게 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인데요. 지금까지는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녀 1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사망 시점과 상관없이 손자녀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고요. 아울러 보상금을 최초로 수급한 유족이 자녀가 아닌 손자녀 이하의 직계 비속인 경우에도 그 자녀 때의 한 명까지 유족의 범위에 포함해서 최소 2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독립유공자법 개정은 제도적인 한계로 인한 예우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됐는데요. 앞으로도 현실에 반영한 정책 개정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버벌진 투 피처링 에일리 이게 사랑이 아니면 타이거 JK 피처링 진실 리셋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해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자연의 싱그러움이 어울진 전주농협에서 어울진 쌀론쌀 현미누룽지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엔 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수단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8일 금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5분의 엄마 아빠 전해드리고 전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는 만큼 행복하고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광주 원음 방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법문 공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법문 공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광주 원음 방송 기획 운영국 전화 383-1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광주 원음 방송 법문 공양과 함께 하십시오.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허공같이 비고 보면 윤회의 승강을 벗어나나니 이 빈 마음을 근본하면 항상 진급이 되고 이 빈 마음을 바탕하여 상을 떠나면 항상 은혜를 입게 되나니라. 언제든지 은혜 입혔다는 상이나 해 입었다는 상을 없애고 항상 자신의 덕미침이 부족함을 살필지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노래 하나, 추억 둘. 요즘 싱글벙글 웃고 계신 우리 노추 가족분들이 있습니다. 문자에서 이미 웃음이 읽혀요. 아들이 오늘 밥 먹재요. 딸이 온대요. 이런 문자들이요. 카네이션 개수, 서프라이즈 선물 다 좋죠.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은 건 우리 애들이요. 이런 말을 꺼낼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자랑하라고 있는 날은 아니지만 자식들이 바쁜 시간을 낸다는 것이 부모님에게 이렇게나 좋은 선물이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종합 선물 세트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이에요.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난